많이 해서 그래 총총총 香港賽馬會，要成功負成擔任呢個萬年大事，就唱呢首歌，人馬合一啊，勇往直前啊，對住呢一種拼搏嘅態度。